0: 빵짱 예리촌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너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 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May mga balaklun na preska kang labas bukas 24 oras.
2: Choy, may kulintas ka na, Choy. Pabakla ko dami, Choy.
3: Ano nga ka? Sino kulintas?
2: Ang luga lang, Choy. Hindi pa rin isang ex ko. Nado ginakuga niya ako sa relasyon, amo.
3: Happy noon!
4: More hits, more fun. Back to back.
5: Swak na swak.
4: More sa hapon.
5: More sa hapon.
6: Me not working hard. Yeah, right, picture that with a Kodak. Or better yet, go to Times Square, take a picture of me with a Kodak. Took my life from negative to positive, I just want y'all to know that. And tonight, let's enjoy life.

0: 빵짱 예비쇼!
1: 내도 생각으로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츠블라이
0: 빵짱 예비쇼!
1: 뭐다무 필리언 임포르텔 로컬 끝방은 바가이 싹갈로워커
0: 빵짱 예비쇼!
1: 바라사다는 빵마초 빵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쇼!
1: 마이 망가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Choy, may carrots ka na kag kalabasa? Abi pa bakla ko, Choy?
3: Ay, abo! Dupunog isang vitamin E ang imo baklunaw. Anon mo ang kalabasa kag carrots?
2: Ay, Choy, amo nang pakaon ko sa boyfriend ko. Para magtinaw man ang mga mata niya kag makita niyang sakripisyo ko para sa iya.